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8월 30일 일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기상청은 후쿠이현의 세계시에 발표했던 레벨 5 폭우 특별경보를 오전 11시 40분 레벨 4 폭우 위험경보로 변경했습니다. 후쿠이현에서는 지금까지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각지에서 하천범람과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일본 해에서 뻗어나온 전선을 향해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있는 영향 등으로 동일본과 서일본에서 대기 상태가 매우 불안정해져 후쿠이현에서는 29일 밤부터 발달한 비구름이 걸쳐 있었습니다. 오전 11시까지의 24시간 강우량은 후쿠이현의 가스야마시에서 346.5mm, 후쿠이시 미야마에서 318mm, 사카이시 하루에에서 305mm, 오노시에서 279.5mm로 평년 8월 한 달 강우량을 대폭 웃돌아 모두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후쿠이시와 오노시, 가츠야마시에서는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폭우가 내려 침수와 하천범람으로 중대재해가 이미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기상청은 오전 4시 30분에 레벨 5 폭우 특별경보를 발표했으나 오전 11시 40분 모두 레벨 4 폭우 위험경보로 변경했습니다. 이 밖에 후쿠이현을 흐르는 쿠즈류강 수계의 다케다강은 급격한 수위 상승으로 범람 우려가 있다며 레벨 4 범람 위험경보가 발표됐습니다. 31일 아침까지의 24시간에 내리는 최대 강우량은 후쿠이현에서 120mm, 이시카와현과 토야마현에서 100mm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후쿠이현에서는 저지대 침수와 하천범람에 최대급 경계를 당부하는 동시에 토사재해에 엄중히 경계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낙뢰나 회오리바람 등의 격렬한 돌풍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네팔과 중국의 국경지대에서 지난 26일 발생한 대규모 토성류로 지금까지 양국에서 모두 682명이 숨졌고 네팔 측에서는 2,400명 이상이 실종됐습니다. 네팔의 재해 당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675명의 사망이 확인됐고 실종자도 2,49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본인 5명의 행방도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측에서는 국영 매체가 지금까지 7명이 숨지고 554명이 실종됐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팔에서는 실종

0: 생존자 구조 활동이 계속되고 있지만 각지에서 도로가 단절돼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수력발전소의 터널 등에 많은 작업원이 갇혀있는 것으로 보여 중국 등 해외 전문가의 협력도 얻어 구조활동을 할 방침이지만 현지에서는 30일 비가 간헐적으로 내릴 전망이어서 2차 재해 위험에도 경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과 네팔의 카날 외교장관이 29일 전화로 회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양국의 국경에 걸쳐 발생한 재해 중에서는 가장 심각하고 구조활동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어렵다며 양국은 단결, 협력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터널 안에 갇힌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한 중국의 전문가 팀을 네팔에 파견하고 지원물자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카날 외교장관도 중국과 계속 긴밀하게 연대해 실종자의 구조활동에 협력해 대응하기로 확인했습니다.
1: 지난 26일 네팔과 중국의 국경지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토성류에 대해 카투만두 대학의 빙하와 기후변화 연구자인 리장 바쿠타 카야스타 교수가 29일 NHK 취재에 응했습니다. 리장 바쿠타 카야스타 교수는 히말라야 지역에서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눈과 빙하가 녹는 등 변화가 진행돼 홍수 등 재해 위험성이 높아진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지구 규모의 기후변화로 앞으로 녹는 빙하가 더욱 늘어나 재해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0: 외무성의 후나코시 사무차관이 미국의 랜도 국무부 부장관과 차관 협의를 갖고 중국과 북조선에 대한 대응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정세에 관해 긴밀하게 연대해 나가기로 확인했습니다. 외무성 발표에 따르면 27일부터 미국을 방문한 외무성의 후나코시 사무차관은 일본 시간으로 28일 새벽 국무부에서 랜도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중국을 둘러싼 재반 과제와 핵과 미사일 문제,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조선 대응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일미 양국이 긴밀하게 연대해 나가기로 확인했습니다. 또 이란 정세에 관해 후나코시 차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 확보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고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뜻을 같이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아카네 토모코 소장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는데 후나코시 차관은 법의 지배를 철저히 하기 위해 ICC를 일관되게 지지하고 있다는 등 일본의 입장을 바탕으로 미국 측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 트럼프 미 행정부가 ICC, 국제형사재판소의 수장인 아카네 토모코 소장에 대한 제재를 부과한 가운데 ICC 회원국은 12월에 미국에서 열리는 연차회의 개최지의 변경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 18일 전쟁 범죄 등을 심판하는 ICC에 대해 악의를 갖고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등을 주장하며 아카네 토모코 소장에 대해 미국 내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ICC에 가입한 125개국과 지역은 올해 12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연차회의의 개최지를 변경할지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카네 소장과 지금까지 제재가 부과된 판사나 검사 등도 입국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대면 참가를 할 수 없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회원국 회의 사무국은 곧 열리는 실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관계자로부터는 회의가 약 3개월 후로 다가온 가운데 준비와 예산 확보 관점 등에서 최종 변경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0: 이달 도쿄 나카노구의 시계 전문점에서 고급 외제 손목시계 4개 모두 약 2억 엔 상당을 훔친 혐의로 칠레 국적의 용의자 2명이 체포된 사건에서 경시청이 CCTV 영상을 추가로 자세히 조사한 결과 이 2명으로 보이는 인물이 가게 안에 있던 시간은 불과 6초 정도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칠레 국적으로 주소와 직업 불명인 23세의 피니아 구스만 제레미 파울로 용의자와 33세의 만사노 케사다 보리스 알렉시스 용의자는 지난 25일 도쿄 나카노구의 상업시설 나카노 브로드웨이에 입점한 시계 전문점에서 고급 외제 손목시계 4개 모두 약 2억 엔 상당을 훔친 절도 혐의로 체포돼 29일 검찰청으로 송치됐습니다. 두 명은 가게에 들어간 직후에 진열대를 망치로 깨고 곧바로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시청이 가게한 CCTV 영상을 추가로 자세히 조사한 결과 이 두 명으로 보이는 인물이 가게 안에 있던 것은 불과 6초 정도였던 것이 수사 관계자 취재에서 밝혀졌습니다. 가게의 CCTV에는 사건 이틀 전인 지난 23일 용의자로 보이는 이인조가 가게를 방문해 이번에 도난당한 시기가 놓여있던 진열대를 바라보는 모습도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가게 관계자에 따르면 도난당한 시계 중에는 가게에서 취급하는 상품 중 가장 고가인 상품도 포함돼 있어 경시청은 사전 답사를 한 다음 특히 고가인 시계를 노렸다고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에는 이춘경, 곽선영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1번 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확실히 외워버리세요.
0: 오늘은 제26과 약간 복잡한 소감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하우스에 사는 베트남인 유학생 탐입니다. 탐과 쉐어하우스에 같이 사는 미야, 가이또, 집주인 하루상은 공원에 오하나미, 벚꽃 구경을 왔습니다. 오하나미는 연분홍색의 아름다운 벚꽃을 바라보며 즐기는 봄철 풍습인데요. 벚꽃을 보면서 산책하거나 벚꽃나무 아래 앉아서 도시락을 먹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죠. 탐과 그 일행은 돗자리를 깔고 벚꽃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0: 그럼 제26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오벤토다요. 僕が 作ったんだ. どうぞ.
3: 기래. すごい. いただきます. この卵焼き 甘くて美味しいです.
4: 카이토와 본토니 요리가 上手だね.
2: 僕 셰프になりたいんだ.
4: いいね.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가이토가 돗자리 한가운데에 도시락을 늘어놓고 말합니다.
2: 오벤토다요.
0: 도시락이야.
2: 僕が 作ったんだ. どうぞ.
0: 내가 만들었어. 자.
1: 색깔도 예쁜 도시락을 보고 감격한 미야가 말합니다.
3: 기래.
0: 예쁘다.
1: 탐도 예쁜 도시락을 보고 놀랍니다.
3: すごい.
0: 대단하다.
3: いただきます.
0: 잘 먹겠습니다.
1: 탐은 먼저 계란말이를 먹습니다.
3: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0: 이 계란말이 달고 맛있어요.
1: 미야가 말합니다.
4: 카이토와 본토니 요리가 上手だね.
0: 카이토는 정말 요리를 잘하네.
1: 카이토가 이렇게 말합니다.
2: 僕 셰프になりたいんだ.
0: 나 셰프가 되고 싶어.
1: 미야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4: いいね.
0: 좋지.
1: 셰프가 되고 싶다는 가이토의 꿈이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お弁当だよ。僕が作ったんだ。どうぞ。
3: 기래. すごい. いただきます.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4: 가이토와 본토니 요리가 上手だね.
2: 僕 셰프になりたいんだ.
4: いいね.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이 계란말이 달고 맛있어요.
3: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0: 이걸 배우면 약간 복잡한 소감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この卵焼き는
0: 이 계란말이입니다.
5: 卵焼き
0: 계란말이는 푼 계란에 맛국물과 설탕 등을 넣고 돌돌 말면서 굽는데요. 도시락 반찬으로 안성맞춤이죠.
5: 아마쿠테의
0: 원형은 이 형용사인
5: 아마이,
0: 달다입니다.
5: 오이시는
0: 맛있다지요. 오늘의 포인트는 두 개 이상의 형용사를 연결하는 표현입니다. 이 형용사의 경우는 끝에 이를
5: 그때로
0: 바꾸면 됩니다. 오늘의 중요 표현에서는 아마이를
5: 아마쿠테로
0: 바꾸고
5: 오이시를
0: 연결해서
5: 아마쿠테 오이시라고
0: 하면 됩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아마쿠테 오이시이데스. この卵焼き 아마쿠테 오이시이데스.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공원을 보고 느낀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우에노 공원, どうでしたか?
7: 広くて 綺麗で, とても良かった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6: 우에노 공원, どうでしたか?
1: 우에노 공원 어땠어요?
5: 우에노 공원,
0: 은 우에노 공원, 도쿄에 있는 큰 공원이죠.
5: 도우데시타카?
0: 는 어땠어요? 과거의 소감을 묻고 있습니다.
7: 히로쿠테 기레이데 토테모 요카타데스.
1: 넓고 예쁘고 아주 좋았어요.
5: 히로쿠테
0: 는 이 형용사
5: 히로이
0: 넓다를 뒤에 오는 형용사로 연결할 때의 형태입니다.
5: 기레이데
0: 는 나 형용사
5: 기레이나
0: 예쁘다를 다음에 연결할 때의 형태입니다. 나 형용사를 다음 형용사로 연결할 때는 나를 떼고
5: 네를
0: 붙입니다.
5: とても 요かった です.
0: 는 아주 좋았어요 입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히로쿠테 히로쿠테 기레이데 히로쿠테 기레이데 とても 요かった です.
0: 그럼 이 밖에도 느낀 점을 말해볼까요? 고양이 모양의 장식품을 선물로 받았다고 가정해보세요. 작고 귀엽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작다는
5: 小さい, 小さい.
0: 귀엽다는
5: 可愛い, 可愛い.
0: 입니다. 맨 끝에 동의를 구하는 네를 붙여서 말해보세요. 자, 해보세요.
3: 小さくて可愛いですね. 小さくて可愛いですね.
0: 여러분이 일본 전차에 대해 어떻게 느끼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세요. 정확하고 편리하네요라고 말해 보세요. 정확하다는
5: 正確な. 正確な.
0: 편리하다는
5: 便利な. 便利な.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8: 正確で便利ですね. 正確で便利ですね.
1: 잘 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도시락을 꺼내 놓으면서 가이토가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 보세요.
9: どうぞ.
5: どうぞ.
0: 는 자, 드세요. 여기 있어요. 라는 뜻으로 상대방에게 식사 같은 걸 권할 때 사용합니다. 이 밖에도 허가를 구하거나 뭔가를 건네면서 말하기도 합니다.
1: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どうぞ.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お弁当だよ. 僕が作ったんだ. どうぞ.
3: きれい。すごい. いただきます.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4: カイトは本当に料理が上手だね.
2: 僕、シェフになりたいんだ.
4: いいね.
10: はるさんの知恵袋.
1: 이어서 하루상의 지혜 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은 벚꽃 구경, 오하나미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0: 일본에서는 3월부터 5월경에 걸쳐 남쪽에서 북쪽으로 북상하면서 벚꽃이 피는데요. 벚꽃이 피는 시기가 되면 각지의 개화 예상이나 개화 상황을 알려줍니다. 그 정보를 봐가면서 벚꽃 구경을 가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도 많죠.
1: 그렇군요. 다들 어떤 곳에서 오하나미를 합니까?
0: 가까운 공원이나 벚꽃 가로수 아래를 걷기도 하고 벚꽃 명소까지 일부러 보러 가기도 하는데요. 도쿄에서는 우에노 공원이나 신주쿠 교엔 같은 데가 벚꽃 구경하는 곳으로 유명하죠. 스미다가와 강이나 메구로가와 강가의 벚꽃 가로수도 인기가 있습니다. 조명을 받은 밤 벚꽃도 정취가 있어 볼만하니 한번 가보시면 좋을 거예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